그만하나 좀 이따 그만하나 좀 좋다 그만하나 좀 좋다 그만하나 좀 좋다 그만하나 좀 좋다 그만하나 좀 좋다 그만하나 좀 좋다 이따 그만하나